사나리아 당돕니부마 공격이 사나 비결람 당시에 썰릴 랑고이 꼬나수다 현벌 랑고이 구망은 이마사반베서 랑고이 사양사벌 하꿀리 랑고이 사양사벌 탁대뚱클리 랑고이 낙팅샨뚝바얀 열레드는 사나 사이도 얼마 벌팡문에 랑고이 사저이 남타 타르드는

통화함 락스미니 삭바 마타미세시 타한자 기브가 로이나나 마타앙아시다 마타미세기 그돌 러신자리 마카이마텔기 토롬캬 산독도나 타한자리 바시 아카스파니 인팔기 강라 채널 대기니 아카스파니 인팔 하우직 에기 봉타리 타리 산독자리 콘젤 나종

그들기 홈수부다 로크 제리베 세시나 사무난 필름다기 남벨루왕기 마약자 술마스 제노는 석바 아마디 레이선 덕담의 세량비세 그들 담저리 로미널스

0: 아스 라스 하리바니나 볼로 셀레시네 하리 파레가 아이가 하나 딱 비드네 아둠나 고이고지 디바라스기 볼로시가 니트라스 하리바라스기 피지스가 참마네 참마네 아니지 케네디 아슈마이나 니 디바라스지 데 볼로시 홍버데기 디바라스기 먹은주 헹갓 카레 아무게나 파자바이 헬레 하나데기 차리셀레 미잉이 이펜펜다군바 가기리야 무셸리 이펜펜다바다 아이가나 폴로시에타나 라시기 마토시 말리 마시다 이사사 폴로시 무셸타니 잉가시나 둠 호지 파고다 디바 라시시다 폴로시에타나 호지 복다 셰파샤나리 이사사
1: 마토 아슴나 마니푸리 자고이 라스기 폴로이싱 아시 셈갓 차갓파 투바 포트바기 마옹 아시수 토이독 헨독파 마옹 야우리 마두디 Poloi komin haribasigi matakta arang arak mingsel nasingba yauna atopa machugi phi kaklaga tusinba sisu chanarai asigumba thawong asibu maitei singna liba haina khangnarai ingraji da afflict work haine ribaduni thawong asi manipur da karamba matamdagi haurakhibano haiba akaknaba matam lepangamnadri tawbatabu scholar kharanadi christ da gitara mathoi suba chahi jagi matamda khutlon khutphot asi ꯆꯠꯅꯔꯝꯂꯦ ꯍꯥꯏꯅ ꯂꯧꯅꯕ ꯌꯥꯎꯏ
2: ꯋꯥꯐꯝ ꯑꯃꯅ ꯕꯤꯁꯅꯨꯄꯨꯔ ꯗꯤꯁꯇ꯭ꯔꯤꯛꯀꯤ ꯃꯣꯏꯔꯥꯡ ꯁꯕ ꯗꯤꯚꯤꯖꯟꯒꯤ ꯃꯅꯨꯡ ꯆꯟꯅ ꯂꯩꯔꯤꯕ ꯉꯥꯡꯈꯂꯋꯥꯏ ꯍꯥꯏꯕ ꯈꯨꯜꯗꯨꯗ ꯈꯝꯕ ꯊꯣꯏꯕꯤꯒꯤ ꯍꯥꯛꯇꯛꯇ ꯁꯦꯝꯂꯝ ꯁꯥꯟꯕ ꯐꯤ ꯂꯩꯔꯤ ꯁꯥꯒꯩ ꯑꯗꯨꯅ ꯃꯗꯨꯕꯨ ꯂꯥꯏꯒꯨꯝꯅ ꯆꯦꯛꯁꯤꯟꯅ ꯊꯝꯂꯤ ꯍꯥꯏꯔꯤꯕ ꯐꯤ ꯑꯗꯨꯗ ꯂꯤꯕ ꯍꯥꯏꯔꯤꯕ ꯑꯦꯄ꯭ꯂꯤꯛ ꯋꯥꯛꯀꯤ ꯊꯧꯑꯣꯡ ꯅꯤꯡꯊꯤꯅ ꯁꯤꯖꯤꯟꯅꯔꯝꯕ ꯎꯕ ꯐꯪꯂꯤ ꯃꯗꯨꯅꯗꯤ ꯇꯦꯛꯅꯤꯛ ꯑꯁꯤ ꯂꯝꯗꯝꯁꯤꯗ ꯈꯨꯂꯣꯏꯅꯔꯝꯂꯦ ꯍꯥꯏꯕ ꯌꯥꯏ ꯑꯗꯨꯒ ꯐꯤ ꯂꯤꯕꯒꯤ ꯊꯕꯛꯇ ꯈꯨꯂꯣꯏꯔꯕ ꯃꯤꯑꯣꯏ ꯈꯨꯠꯄꯨ ꯅꯠꯇ꯭ꯔꯒ ꯀꯥꯡꯕꯨꯕꯨ ꯐꯤꯔꯤꯕꯤ ꯍꯥꯏꯅ ꯈꯪꯅꯔꯛꯈꯤꯕ ꯑꯣꯏꯔꯝꯕꯁꯨ ꯌꯥꯏ
1: ꯔꯥꯖꯔꯁꯤ ꯕꯥꯏꯒꯆꯟꯗ꯭ꯔꯒꯤ ꯃꯇꯝꯗ ꯐꯤꯁꯥ ꯂꯣꯟꯁꯥꯒꯤ ꯊꯕꯛꯇ ꯑꯃꯗꯤ ꯄꯣꯠꯊꯣꯛꯁꯤꯡꯒꯤ ꯃꯔꯛꯇ ꯐꯤꯔꯤꯕꯤꯁꯤꯡꯒꯤ ꯄꯣꯠꯊꯣꯛ ꯑꯃꯗꯤ ꯃꯗꯨꯕꯨ ꯌꯣꯟꯅꯕ ꯃꯐꯝ ꯀꯩꯊꯦꯜꯗ ꯇꯣꯞꯅ ꯂꯩꯔꯝꯃꯤꯁꯨ ꯍꯥꯏꯅꯩ ꯑꯁꯨꯝꯅ ꯃꯩꯇꯩꯁꯤꯡꯅ ꯔꯥꯁꯀꯤ ꯀꯨꯃꯤꯟ ꯄꯣꯠꯂꯣꯏꯗ ꯅꯠꯇꯅ ꯅꯤꯡꯈꯝ ꯁꯝꯖꯤꯟꯅꯆꯤꯡꯕ ꯑꯈꯟꯅꯕ ꯑꯉꯝ ꯑꯊꯧꯒꯤ ꯐꯤꯖꯣꯜꯁꯤꯡꯗꯁꯨ ꯂꯤꯕꯒꯤ ꯁꯔꯨꯛ ꯍꯥꯞꯅꯔꯝꯃꯤ ꯁꯤꯡꯊꯥꯕ ꯌꯥꯕꯗꯤ ꯆꯨꯔꯥꯆꯥꯟ ꯃꯍꯥꯔꯥꯖꯅ ꯁꯦꯠꯂꯝꯕ ꯅꯤꯡꯈꯝꯗ ꯂꯨꯄꯥꯗ ꯌꯩꯗꯨꯅ ꯔꯥꯁꯤ ꯇꯔꯥꯅꯤꯊꯣꯏꯒꯤ ꯈꯨꯗꯝ ꯁꯦꯝꯂꯒ ꯂꯤꯗꯨꯅ ꯍꯥꯞꯂꯝꯕ ꯐꯥꯎꯕ ꯎꯕ ꯐꯪꯂꯤ
2: ꯃꯇꯧ ꯑꯁꯨꯝꯅ ꯃꯈꯜ ꯃꯈꯜꯒꯤ ꯗꯤꯖꯥꯏꯟ ꯐꯤ ꯑꯃꯗ ꯍꯥꯟꯅ ꯀꯛꯂꯒ ꯐꯤ ꯃꯄꯥ ꯑꯃꯒꯤ ꯃꯊꯛꯇ ꯂꯤꯁꯤꯟꯕꯒꯤ ꯆꯠꯅꯕꯤ ꯂꯩꯔꯛꯄꯅꯤꯅ ꯔꯥꯁꯀꯤ ꯄꯣꯠꯂꯣꯏ ꯁꯦꯝ ꯁꯥꯕ ꯃꯇꯝꯗ ꯍꯥꯞꯂꯛꯄ ꯑꯁꯤ ꯊꯣꯏꯅ ꯉꯛꯅꯤꯡꯉꯥꯏ ꯑꯣꯏꯗꯦ ꯅꯤꯡꯁꯤꯡꯕ ꯌꯥꯕ ꯋꯥꯐꯝ ꯑꯃꯅ ꯏꯟꯗꯤꯌꯥꯒꯤ ꯑꯇꯩ ꯁ꯭ꯇꯦꯠꯁꯤꯡꯗ ꯄꯥꯡꯊꯣꯛꯅꯔꯤꯕ ꯑꯦꯄ꯭ꯂꯤꯛ ꯋꯥꯛꯀꯤ ꯊꯧꯑꯣꯡꯒ ꯃꯅꯤꯄꯨꯔꯗ ꯃꯩꯇꯩꯁꯤꯡꯅ ꯆꯠꯅꯔꯛꯂꯤꯕ ꯊꯧꯑꯣꯡ ꯑꯁꯤꯒ ꯈꯦꯠꯅꯕ ꯂꯩ ꯃꯁꯤꯒꯤ ꯃꯇꯥꯡꯗ ꯑꯥꯔꯠ ꯑꯦꯟ ꯀꯜꯆꯔꯒꯤ ꯖꯣꯏꯟ ꯗꯥꯏꯔꯦꯛꯇꯔ ꯑꯣꯏꯔꯤꯕꯤ ꯗꯣꯛꯇꯔ ꯀꯩꯁꯥꯝ ꯁꯣꯕꯤꯇꯥ ꯗꯦꯕꯤꯅ ꯑꯁꯨꯝꯅ ꯐꯣꯡꯗꯣꯔꯛꯂꯤ
0: ꯃꯅꯤꯄꯨꯔꯗ ꯑꯩꯈꯣꯏꯅ ꯐꯤꯔꯤꯕꯤ ꯍꯥꯏꯁꯦ ꯑꯩꯈꯣꯏꯒꯤ ꯂꯤꯕꯒꯤ ꯊꯕꯛ ꯇꯧꯕ ꯀꯥꯡꯕꯨꯁꯤꯕꯨ ꯑꯩꯈꯣꯏꯅ ꯐꯤꯔꯤꯕꯤ ꯍꯥꯏꯅ ꯂꯩꯔꯝꯃꯤ ꯑꯗꯨꯒ ꯃꯈꯣꯏꯁꯤ ꯐꯤꯔꯤꯕꯤ ꯂꯣꯏꯁꯪ ꯍꯥꯏꯗꯅ ꯇꯣꯉꯥꯟꯅ ꯑꯩꯈꯣꯏꯒꯤ ꯅꯤꯡꯊꯧ ꯄꯥꯜꯂꯤꯉꯩ ꯃꯇꯝꯗꯗꯤ ꯑꯩꯈꯣꯏꯒꯤ ꯐꯤꯁꯦ ꯀꯛꯑꯒ ꯅꯞꯄꯀꯥꯟꯗ ꯇꯣꯉꯥꯟꯕ ꯃꯆꯨꯅ ꯃꯥꯒꯤ ꯀꯛꯏꯕꯁꯤꯒꯤ ꯑꯀꯣꯏꯕꯁꯤꯗ ꯃꯁꯥ ꯃꯈꯥꯗ ꯊꯥꯔꯤꯕ ꯂꯥꯏꯅꯤꯡꯁꯤꯒ ꯀꯣꯟꯅꯅ ꯍꯦꯃꯤꯡ ꯇꯧꯔꯒꯗꯤ ꯑꯩꯈꯣꯏꯅ ꯐꯖꯅ ꯂꯤꯕ ꯑꯗꯨꯒꯨꯝꯕ ꯃꯗꯨꯗꯒꯤ ꯄꯨꯊꯣꯛꯄ ꯄꯣꯠꯊꯣꯛ ꯑꯗꯨꯕꯨꯅꯤ ꯑꯩꯈꯣꯏꯅ ꯂꯤꯕ ꯍꯥꯏꯅ ꯑꯩꯈꯣꯏꯅ ꯃꯅꯤꯄꯨꯔꯗ ꯈꯪꯅꯔꯝꯃꯤꯕꯁꯦ ꯑꯗꯨꯅ ꯃꯅꯤꯄꯨꯔꯗꯗꯤ ꯂꯤꯕ ꯁꯤꯒꯨꯝꯕ ꯑꯩꯈꯣꯏꯒꯤ ꯑꯦꯄ꯭ꯂꯤꯛ ꯑꯥꯔꯠ ꯑꯁꯤꯅ ꯌꯥꯝꯅ ꯁꯦꯡꯅ ꯃꯥꯒꯤ ꯄꯣꯠ ꯑꯗꯨꯒꯤ ꯑꯦꯁꯊꯦꯇꯤꯛ ꯚꯦꯂꯨꯁꯨ ꯎꯠꯂꯤ ꯂꯣꯏꯅꯅ ꯃꯗꯨꯕꯨ ꯁꯦꯠꯂꯤꯕ ꯆꯥꯔꯤꯕ ꯃꯤꯁꯤꯡ ꯑꯗꯨꯒꯤ ꯃꯥꯒꯤ ꯀꯔꯝꯕ ꯃꯈꯜꯒꯤ ꯃꯤꯅꯣ ꯃꯥꯒꯤ ꯏꯁꯇꯦꯇꯁꯁꯤꯁꯨ ꯇꯥꯛꯏ ꯑꯗꯨꯒ ꯂꯣꯏꯅꯅ ꯑꯃꯨꯛꯁꯨ ꯃꯁꯤꯅ ꯃꯇꯝ ꯑꯗꯨꯒꯤ ꯑꯩꯈꯣꯏꯒꯤ ꯁꯣꯁꯥꯏꯇꯤꯁꯤꯗ ꯂꯩꯔꯝꯃꯤꯕ ꯑꯥꯔꯇꯤꯁꯥꯟꯁꯤꯡꯁꯦ ꯐꯤꯔꯤꯕꯤ ꯑꯣꯏꯔ ꯍꯥꯏꯔꯤꯕ ꯑꯥꯔꯇꯤꯁꯥꯟꯁꯤꯡꯁꯤꯅ ꯀꯌꯥꯃꯨꯛ ꯋꯥꯈꯟꯁꯤ ꯂꯩꯅ ꯀꯂꯔ ꯃꯦꯆꯤꯡꯁꯤ ꯁꯦꯝꯃꯀꯥꯟꯗ ꯑꯩꯈꯣꯏꯒꯤ ꯇꯝꯗ ꯂꯩꯖꯔꯤꯕ ꯆꯤꯡꯗ ꯂꯩꯖꯔꯤꯕ ꯃꯌꯥꯝꯁꯤꯡ ꯑꯁꯤꯒꯤ ꯏꯟꯚꯥꯏꯔꯟꯃꯦꯟꯁꯤꯕꯨꯁꯨ ꯑꯩꯈꯣꯏꯅ ꯀꯨꯞꯅ ꯅꯩꯅꯔꯕ ꯃꯇꯝꯗꯗꯤ ꯃꯌꯦꯛ ꯁꯦꯡꯅ ꯇꯥꯛꯏ ꯍꯥꯏꯕꯁꯤ ꯍꯥꯏꯖꯅꯤꯡꯉꯤ ꯃꯔꯝ ꯑꯗꯨꯅ ꯑꯩꯈꯣꯏꯒꯤ ꯃꯅꯤꯄꯨꯔꯒꯤ ꯄꯣꯠꯊꯣꯛ ꯑꯣꯏꯖꯔꯤꯕ ꯑꯦꯄ꯭ꯂꯤꯛ ꯑꯩꯈꯣꯏꯒꯤ ꯂꯤꯕꯒꯤ ꯑꯥꯔꯠ ꯑꯁꯦ ꯑꯁꯨꯛꯀꯤ ꯃꯇꯤꯛ ꯃꯒꯨꯟ ꯂꯩ ꯍꯥꯏꯅ ꯂꯧꯖꯩ ꯑꯩꯈꯣꯏꯅ ꯃꯅꯤꯄꯨꯔꯗ ꯂꯤꯕꯒꯤ ꯃꯥꯒꯤ ꯀꯩꯅꯣꯁꯦ ꯐꯤꯔꯤꯕꯤꯒꯤ ꯄꯨꯊꯣꯛ ꯐꯤꯔꯤꯕꯤꯅ ꯄꯨꯊꯣꯛꯄ ꯑꯁꯤꯒꯨꯝꯕ ꯂꯤꯕ ꯍꯥꯏꯕ ꯃꯥꯒꯤ ꯑꯥꯔꯠꯁꯤꯒꯤ ꯁꯤꯖꯤꯟꯅꯐꯝꯁꯤ ꯅꯤꯡꯊꯧꯁꯤꯡꯒꯤ ꯃꯥꯒꯤ ꯏꯁꯇꯦꯇꯁ ꯇꯥꯛꯄꯗ ꯑꯗꯨ ꯁꯤꯖꯤꯟꯅꯩ ꯁꯝꯅ ꯍꯥꯏꯔꯕꯗ ꯑꯉꯣꯝ ꯅꯤꯡꯊꯧꯗꯒꯤ ꯑꯩꯈꯣꯏꯒꯤ ꯃꯩꯇꯩ ꯅꯤꯡꯊꯧ ꯑꯣꯏꯅ ꯂꯩꯔꯤ ꯃꯈꯣꯏꯒꯤꯗꯃꯛꯇꯗꯤ ꯑꯉꯣꯝ ꯅꯤꯡꯊꯧꯒꯤꯗꯅ ꯑꯉꯧꯕꯁꯤꯗ ꯑꯉꯧꯕꯅ ꯑꯣꯏ ꯑꯗꯨꯒ ꯃꯥꯒꯤ ꯃꯆꯨꯁꯤ ꯍꯦꯃꯤꯡ ꯇꯧꯕꯒꯤ ꯑꯩꯈꯣꯏꯅ ꯁꯤꯖꯤꯟꯅꯔꯤꯕ ꯃꯆꯨꯁꯦ ꯂꯪ ꯃꯆꯨꯁꯤꯁꯨ ꯑꯉꯧꯕꯅ ꯑꯣꯏ ꯑꯗꯨꯒ ꯑꯃꯨꯛ ꯃꯩꯇꯩ ꯅꯤꯡꯊꯧꯒꯤꯗꯅ ꯑꯩꯈꯣꯏꯅ ꯊꯦꯡꯅꯖꯕꯁꯤ ꯑꯉꯧꯕꯗ ꯅꯥꯄꯨꯅ ꯑꯉꯧꯕꯗ ꯑꯉꯧꯕꯅꯗꯤ ꯅꯞꯄꯦ ꯑꯗꯨꯒ ꯑꯉꯧꯕꯗ ꯑꯀꯣꯝꯕ ꯀꯛꯏꯕꯁꯤꯒꯤ ꯐꯤꯁꯦ ꯍꯦꯃꯤꯡ ꯇꯧꯕꯗ

0: 이만한 하이브 와팜도 아이디 숙야 해야자는데
1: 이 거리기야 닝들이바
0: 그럼 하느냐 팜토 이노 카라레레가 동안 잡아다수 아토머니 이마가 꼬노 하이든 헤트 하이라카니 아두가 하우직 람레이바다수 잡만한 부톡미나 시 하이바시에 아이디네 숙야야 닝데고
1: 아이 땀나무네 데이모 호이 땀오야 모이 따니니 능보
0: 따스로 깨져오라게 마땅 지는 책 능앙나 호고다바니 아시구마 마땅 지는 방실 호로바디네 오제바 망자 가다바다니
1: 호 아두보 하이바 땀능앙나르가 로이래 알치나 이거기 피범세 다나버 로이나 호너르 그리브니
0: 이스
1: 마코이쇼 혹직디 아이코이나 타오바야바 피범 레이레 캉드나 하이르글리브니 아두갈 로우고도르 발람세 아헨바니 로우도바야디 하이브스 레이티 앙앙 싱기 뚱기 칼라가 라호보 파이 하이브기 고아니네
0: 아마부 오레바수 아마부 오레바수 센짭 마나나 톡미나 바 하이바시디네 아이디데 숙야 해야 되는데 하이저리시니 캉디 캉디 아이디네 문나 칸타비호 해드나네 하이저리시니고
2: 아이 Sana tumba, lembiton, noi bukrai krai tu lagi ni ya.
0: Iba, koi lagi ima.
2: Oh, som dong tu la, wah tanah sila.
1: Ah, ima, som tu lagi kari hagi.
2: Oh, koi tamu ya lagi ni ya. Kasar dah halaman sing cakeng mai keng nabe cat bahai bedu, tang terah mengada cat petare. Ah, makoi adu dagi halak lagan ya, tang kunda dili dah cat kerja dobo ni. Tapi bayar rui hai ni ya. Nanti, noi bu cat pai bu do yau ke dori bra, kam dok dori ge.
1: Yani ima, ya nak guna betar ya, dana. Ikoi ani susuki, lau nak betau lagi. Adu ti, kana kana cat betar ima.
2: Oh, adu ni ni, adu lep thok nara gan ni. Pleng gitu ke, kag naba ni ni noi tamu ya ima hai riba. Noi tamu cak sunang aru. Bi ma, yum sang naba ni, nangin nupanupa manglem bado.
0: Hoi ma.
2: Thamlam naba hai babu. Kari hari ke, tu gua koi loi nazar kisi.
0: Ya ya ima, mama naba amagal leminera mu hari naga lori. Koi loi nazar naba tau si ima.
2: Oh, pare pare tu di.

아로이브다 다비르시 타와이니 칸나 필마시드기 사다난다나 삭바 사나도닌 토잔 세딩바 부디 사시나 세랑비세이시무 다비시

이사인 씨가 루니나 동안 바 품싱대기 로카자바 마니프리 품네 세일란 톡자바 마땅 시다 루이저리 아도나 토론 따비리버시 아카시바님 팔기 강나 채널기 토럼니 허제 풍파마 시다 따비러시 서고샘 자쇼다 데비나 석바 노타 브린다반 버난

땅 깍지기 오이나 아로이브란 독자가들이버 필름 사짐 있다. 존 팜바마 딜린다 당점기 아픈 바콘젤니 게피다스키 마약다 돈이 에이바메 사랑 비쉐이다.

동안 동안 바 많이 뿌리 퓨운 어흥컥 란톡자크레 필름 칭대기 로컷자바 이쉐이싱니 아한바다 구돌덤자 기바야 스쿨기 박항 앙아우바 필름다기 보니 샤르마 아마디 차리타 그즈밀 아니푸나 착미나바 이쉐이 호멘 디와이기 마익타 아파오 마디 술마니 세랑바 아니시부터 구돌덤자 기바는 야훅 팅바 코이무 필름다기 디비아 호봉기 나이톰 콘젤다 코이락품 비슈아미트기 마익타 나나우스골 망나 세랑바 이쉐이 아로이보다 그돌 담재키바나 사지 미타 필름다기 존 팜바 아마디 린다 탕점 아니기 아픈 박콘젤다 케피다스나 사이랭바 토니 아히범나 사랑위 쉐이니

0: 이마! 어 이마!
1: 어 깨다 오라게!
0: 나 술을 빠진 나 눈 내리며 이마는 그래 인친 비비수기 아이도 아도 니네 들 나 안간 그 풍야지 부가리기노.
1: 오 너희 돌란 마타기 스티아도 이마디 까봉암디에 쿠나리세 낭캉만나트로 아앙 풀이드드네 라멘바기 오 너희 짝퉁 미국도나네 폰도우도네 닥터가 떠오르게 영안 크라바니 가이 수도우디 하이바니 닥터기 지에도 빠르게 영오
0: 오도 이마는 캉드 범레리네 용시달레리스 이마가 코에 홍컸다니 아띠디미뚝 갔다니 모이머리 멍알리지 마이마이 마토우둠떠우리 나 수누 빠지 보고디 영신 비비야이더니 이마나
1: 오이는 영신 메데나니네 쿠빡짜리도
0: 이마 아냥 보두마네 루이네 디카나니 야닝두노
1: 에이 낭수 아이가 짱나 비요라이바 이마다모 딱실라누꼬
0: 이마나 아이요글락빠니 나 수누 빠지 디 마마레이티드네 이마
1: 오 가이다우나 크라게 너이 피키니 까얌사르다이네 아싸포카 피네라다나 사카자미네라다나 얌나 따우나 키다이네
0: 오 이마 끼리 예 끼리 예
1: 아이네 까다우라다나 오이 코이 미나 파우카네 영제데고
0: 아마 아두가 까리게 마마 토말로데 세트네 니테 토타 까리기 와쭈 나구리바 야레 야레 이마 또시 아이나이디 앙앙지 키테수 영비베야이 하이보니다 마자토에 사부 마사 잠 사브라네 세 파파 잉데스
2: 파파 이나레
0: 사케 수톡데세 로클라오 크레토 보이와니 에라 누파나고 세 투 Doctor Gidaxi, Sarakane, don't paradom is a city. Nambukarikari Sasaluke.
2: Kaim Chade, Bobo, Napova do da, Mot Bagi, Iruja Rubani.
0: Oh, Nang Badum, the Queen Aluramani. A quid, Tabuksubalai, Bernie, you may amsi the loser view in a hybiatro.
2: Moy the hybatali. Papa, Ozamuno do Ponta wo. I was a mono loud and a lipes. I am no idea.
0: Hoy, hoy, hoy. Say, do must say, Papa sooner. Nung give an accident. Keep that eye. Law. Zagi was a mono do, Papa Pontoke. Do mean you go? Law.
3: Hello?
0: Was a mono. Come to pity. Nungai Libra.
3: Nungai Hibatai.
0: To all of my paisana. Request some tongue thousand.
3: Request.
0: Soon he just given me to the king. Sanatoid.
3: Sanatoi.
0: Nahatuna lady.
3: Sanatoibo.
0: Oh. South O Hiba Karim theatre. Soon to be soon. Soon to the lady. Was a mono.
3: What's up?
0: I am a disaster not when I pump kanged in a bit, but no I be pop. By Tagi, a what but mincing be the boy Ninky. Ado, Ado Buga City. Pum hung hungry.
3: Come, dear. Aishu, son of Ikunai Goki. Isani Sabo work Sabangam Dana. Sana tu ibu nungsiki, nungsiri kau bungam gada basu mandre.
0: Ipai sagi temata, katuk piki pa, adungi menungsi bu penjatuna.

안젤리파 이세예시 안젤리 필름덕이 서리다 그즈미기 콘젤다 라제니 고꼼도 세랭바 고피는 사랑 위셰이니 고이라 비리바 미우싱디 마니푸 유니버시티 칸치푸르 겟 만악대기 로스니 토이비 젠젤 미라 아마디 렌첸비

WBC 시 예능 타나 락바다 품다기니 간비라기바 미우싱디 엔지레네비 포럼팟 주택 아두가 아케 탐파사나 왕케이 미우싱에서는 간비라기바니 세세리비 마이범 로시비나 돈바 탕점기 돈바 탕점나 세랑바 마디 게모나 세링비 쉐이니